0: 24 시간
1: 산불안하찬
0: 접하소. 사이키 씨의 두드러운 멀냉강
1: 예강
0: 그럼 두드러운 멀냉오라
1: 비싸이강
0: 비싸이강 비싸이강 비싸이강